0: 보라 이빨 대고 아도 안해
1: 이뻐심한 건데스
2: 이빨 잡아지 뭐 아이
1: 이뻐란 대로 해자
0: 너 알레고냐 라쿤데 보슈
1: 오딴데냐 세와 언니 이뻐란 놈이래
2: 마비꺼 이뻐냐 세와